0: 치는 과일 과.
1: 오늘은 제가 뭐가 고민했다고 했나? 내가 지금 화만 먹는 거 하고 협회로 그냥 먹는 거나 뭔가 고민이라고 했나?
2: 하겠다. 조조 주지랑. 왜 나는 원하는 게 누구한테 살아? 운도 하고 뭐 하는 거? 미빌, 캐시 알리비.
1: 어?
3: 응구리. Ever get to find out that they slept together? What does that mean to you?
4: And whose side are you on, G?
3: Horley, you are my friend.
4: Yeah, Baba need. I came here to talk to a friend, not to be judged.
3: Hey, la hagyo judge tavi. I'm trying to say to you, everything that you did was wrong.